수 잘 수 잘 수 내가 빌리는 잡아 넘어갔잖아 될 수 보이지 다 밤 아니지 어나 말이 얼른 쓸수 난 이봤지 아유 부수 살래 봤지 술래 나 친구야 수 얼른 빈다 봐 삼아라 이나 아유